0: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단 한 분의 관객 앞에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우리 인생이 최고라는 것, 내 모든 것이라는 것, 우리 노래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받아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We worship you in this place. Come, Lord Jesus, come. Yes, God.
1: Did you know that you can listen to the Ministry of Hope Radio 24 hours a day? Well, thanks to our website, you can. Just visit our website at hoperadio.net and click on the listen icon for your region. Don't miss any of the great Christian programming available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Make sure you check out Hope Radio on the net today at hoperadio.net.

0: Sha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is is TAWH Palau, Hope Radio, Angel 5. Listen online at hoperadio.net.
1: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세운 계획을 내가 아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계획들은 모두 선을 위한 것이요 악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미 내 아들을 통해 너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 데이비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곧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여정에 여러분이 저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능력이 나옵니다. 방금 들으신 성령의 은사들, 즉 방언과 방언 통역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며 오늘 여러분은 그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왕국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를 원하십니까? 네,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리니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히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기도 전에 저에게 기적과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왕국을 원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왕국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면 이 기도가 여러분을 위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기도에 동참하십시오. 아버지, 이 메시지를 들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영광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 주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주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서서 하신 그 강력한 능력의 역사대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큰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하늘에 계신 주님의 우편에 앉히셨으니 이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장차 올 시대에도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름 지어진 모든 것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의 머리로서 교회, 곧 우리 곧 그분의 몸,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의 충만하심인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리고 하늘의 지성소에서 아버지께 자신의 피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일에서 비롯된 가장 위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이를 받아들이신다면 여러분이 이미 성령님을 모실 준비가 된 그릇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소원이셨습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은 깨어질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의심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이며 예수님께서 옳으시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 말씀들을 굳게 붙잡고 헌신하며 믿을 때 그 말씀들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아버지께 드린 일이 가져온 가장 위대한 결과 중 하나, 즉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설교들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그분이 그 피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하늘에 있는 성소와 똑같이 이 땅에 성막을 지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늘에 있는 성막이며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에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놀라운 사실은 천지와 만물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 후 처음으로 두 분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드리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용기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즉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피를 받아주신 바로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선 그 피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속량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골로사에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를 통해 이를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곧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따르면 그분,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피를 통해 구속을 받았으니 곧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 피를 받으신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해졌고 우리는 모든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를 믿을 용기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그 피를 받으신 바로 그 순간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9절에서 단순히 지금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 이상임을 발견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피를 받으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피를 드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분, 즉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지워지고 철저히 씻겨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처음부터 죄를 지은 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모든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피에 담긴 능력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피를 받아들이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마치 애초에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친구 여러분, 그것은 깨끗해진 것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들이시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것을 받아들이신 바로 그

우리는 그 피를 통해 하나님께 헌신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피를 받아주셨을 때그 힘은 너무나 강력하여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 일은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여러분은 나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는다고 말하곤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의 감정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경청하며 이 주제에 대해 설교하고 가르침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매 설교 시작마다 기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영혼도 그 길로 들어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도 그 길로 들어설 것이지만 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영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미 여러분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의 감정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감정보다 백만 배나 더 위대합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고려하고 우리가 구속받았으며 의롭다 함을 받았으며 거룩하게 되었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를 받아들이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눈앞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아십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피를 드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아주신 일 외에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가노라. 너희 중 누구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고 묻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으므로 너희 마음이 슬픔으로 가득 찼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유익이라는 말은 너희에게 이득이 된다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더 좋은 일입니다. 너희에게 좋은 일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그 단어가 그리스어에서 의미하는 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는 너희에게 유리한 일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서나 너가 떠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떠나면 너가 가스를 다시 보내리니 미스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월 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시고적, 이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위로자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가면,

0: 그 약속대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1장으로 가봅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일입니다. 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어디로도 가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내가 말한 것을 들었느니라. 그리고 5절에서 그 약속에 대해 더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며칠 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6절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분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때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신 때와 시기를 너희가 알바는 아니나 너희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이해하셨나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라. 그리하여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그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더니 구름이 그분을 감싸서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20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자기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이제 왕 중의 왕이시며 주 중의 주로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지옥을 정복하시고, 죄를 정복하셨으며,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드리는 기도에서 말하듯이,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왕 중의 왕이자 주 중의 주로서, 그분의 첫 번째 임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몰아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시원한 산들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번역본들은 이를 톤 이도 소리, 즉 격렬한 바람 소리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아 있던 집 전체를 가득 채웠고 불꽃 같은 혀들이 갈라져 나타나 각 사람 위에 120개의 불꽃이 내려앉았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며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며 세상은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므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나니 그분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으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 전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었고 지금에야 비로소 충만해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아버지께 드리셨을 때 아버지께서 그 피를 받아주셨던 일을 생각해 봅시다. 그 피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피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드려진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었고 아버지께서는 그 피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거룩한 그릇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그 성령, 즉 성령께서 그 그릇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릇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피를 드림으로써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피는 우리의 그릇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이시며 성령이신 분이 들어오실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너희가 위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받기 전에는 전도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기적이라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 성령을 받아야 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거듭남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 세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건대 이 두 가지 모두는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함께 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심오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 구절은 천사가 로마 군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오라 네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고 말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를 데리러 오던 중 구절에 따르면 다음 날 그들이 길을 떠나 성에 가까워졌을 무렵 베드로는 제6시경에 기도를 드리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대략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배가 매우 고파서 식사를 하려 했으나 그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하나님 사이의 교감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열리고 마치 내 모서리를 묶어 땅으로 내려진 큰 천과 같은 그릇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큰 천 안에는 땅에 있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들짐승,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죽여서 먹어라. 그러나 베드로 말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 말했습니다. 주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것이나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그 목소리가 두 번째로 그에게 말하며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이것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넬료를 위해서도 피가 흘려졌습니다. 그의 온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고넬료와 모든 이방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방인을 위해 그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은 이미 정결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정결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그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약속된 그 선물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을 때 비로소 성령님이 들어오실 자격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의 영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으로 주 예수를 고백하고 곧 무언가를 말해야 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약속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소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소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바로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구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 즉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결코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앞으로도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주시겠느냐. 그러니 함께 구합시다. 저와 함께 이 기도를 드립시다. 아버지, 간구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배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그 언어가 나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멘.
1: 캐시는 당신의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녀에게 이메일을 보내세요. kathie@kathiedavidson.org 또한 그녀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이 메시지를 다시 듣거나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katherinedavidson.org입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세요. 주소는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텍사스 주 갈랜드 사서함 460088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2: Music on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 Log on to HopeRadio.net at 300 hours UTC.

0: 안녕하세요. 컴 얼라이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진행자 메리 베스 잭슨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컴 얼라이브 EZ37@gmail.com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 전체를 두루 공부해 왔습니다. 저는 성경의 각 장과 책 전체를 차례대로 읽고 있습니다. 이는 제 자녀들 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남기고 싶은 유산이며 하나님께서 이 유산을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사용하시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대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를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드문 일이라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내용이나 방송, 책,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듣는 다른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항상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악한 시대이며 속임수가 만연해 있으므로 우리는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Sanctificorot en tu verdad. 스페인어로는 tu palabra et verdad 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기도합시다.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과 앞으로 들을 분들을 위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이 전 세계로 전해져 사람들에게 다하 희망과 생명을 주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곧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가져다 준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은 세상의 빛이시며 어둠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고 사람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며 살아온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이 구원의 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이 눈이 뜨이고 귀가 듣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오늘이 희망이 회복되고 몸이 치유되며 삶이 변화되고 회개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주님, 그리고 주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들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장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사실 주님의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미리 우리에게 전쟁과 전쟁의 소문,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이러한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러한 일들이 올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가올 그 날을 대비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 이미 많은 상황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삶을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며 무슨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예수님, 주님은 변함없으십니다. 주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시며 주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죽으러 보내신 주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무료로 주어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이나 사람을 통해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스 아버 비 앤 지 퍼서 or she be G and Keys, Ecursor in the 거울이고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부르신 분을 이토록 빨리 저버리고 사실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제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러분이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가? 만일 내가 여전히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것을 어떤 사람에서도 받은 적이 없으며 누구에게서도 배운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그것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유대교에서 살던 이전의 생활 방식, 곧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격렬하게 박해하고 멸망시키려 했는지에 대해 들으셨을 것입니다. 나는 내 민족 중에서 동년배들보다 유대교에 더 깊이 빠져 있었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극히 열성적으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구별하시고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분을 전파하게 하려고 내 안에 그분의 아들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 후 다마스쿠스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서야 나는 게파스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와 15일 동안 함께 지냈다. 다른 사도들은 아무도 만나지 않았고 오직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그 후 나는 시리아와 길리키아로 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지방의 교회들은 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예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이 한때 파괴하려 했던 그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었을 뿐인데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장을 시작하는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는 자신의 자격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온 것도 자신이 한 어떤 일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받았음을 분명히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오늘날 인터넷에 접속해 서류를 제출하고 $99만 내면 목사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목사라고 느끼고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서로 결혼하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스스로 목사나 설교자가 되겠다고 결정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르심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점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와 그의 부르심을 저는 정말 좋아하는데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장을 보시면 그가 아직 젊은이였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네가 나는 아직 어리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야긴 왕의 아들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으기 전부터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삼았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서 바로 앞에 나오는 이사야서를 보면 저는 이사야서 6장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사야의 진정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서 말 그대로 하나님과 만남을 경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 그 만남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웃지야 왕이 죽은 해에 내가 높고 위엄 있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세라핌들이 있었는데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어 2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발을 가리며 날아다니며 서로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님,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자 문설주와 문턱이 흔들렸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화 있을진저 나는 망했다 라고 내가 외쳤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고 입술이 부정된 백성 가운데 사는 자이거늘 내 눈이 만군의 주이신 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세라핌 중 하나가 제단에서 집게로 집은 불타는 숯을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왔습니다. 그가 그것으로 내 입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해졌고 내 허물이 용서받았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를 보내리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겠느냐? 내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 그리고 그분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실 내용을 계속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즉 여러분을 결혼시켜 주는 사람들이 단순히 스스로를 설교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특히 좋아하는 부분은 그가 그들을 맞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와 평안을 전한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셔서 이 현세의 악한 시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자신이 온 목적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매우 심오한 말씀을 합니다. 그는 너희가 너희를 부르신 분을 이토록 빨리 저버리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복음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그것이 사실 복음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그는 강력한 말씀을 전합니다. 8절에서 그는 설령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가 여러분에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거나 그 위에 더해진 복음을 전하는 종교들조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설령 내가 다시 와서 여러분에게 다른 것을 전한다 해도 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것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심지어 바울도 나를 잘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없으며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계시를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가 계시를 받았을 때 그는 이 일에 대해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계시 확실히 받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갔고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에서 행하신 일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데려와 가르쳤으며 그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도들의 지도 아래에 있었고 그들은 함께 일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가르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매주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여러분을 예수님과 예수님이 그분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들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땅에 큰 미혹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이 회개로 부르시고 어둠에서 이끌어내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속아왔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속임수를 끊어내시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오늘 회개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둠에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은 어둠에서 벗어나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 속으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시로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볼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지, 진리이신 분 대신 거짓을 믿기로 어떻게 선택할지를 이미 아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악이라 부르고, 주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선이라 부를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시기심에 사로잡혀 형제를 죽이고 이웃의 재물을 훔치며 어머니를 학대할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중에서 찢겨 나간 아기들, 우리의 굳어진 마음, 셀 수 없이 많은 무덤들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을 우리가 어떻게 파괴하여 사람들이 더 이상 소녀와 소년을 구분하지 못하게 될 것을 보셨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진리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게 될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찾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자 없는 양처럼 각자 제 갈 길을 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을 잃었습니다. 주님의 자비로 주님은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민족과 많은 이 소수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아셨습니다. 주님,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모든 죄를 회개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때입니다.
1: Broadcasting the sound of faith in Jesus Christ. We're Hope Radio. T8WH Palau.
2: T8WH Palau concludes another broadcast day. You've been listening to Hope Radio Transmitter Angel 5. Hope Radio originates from Morgantown, West Virginia, USA, broadcasting from the island of Palau via shortwave station T8WH. You can continue listening on our live stream by going to our website, hoperadio.net, and choosing live stream from the drop-down menu. Or join us again tomorrow as we once again broadcast the good news of our risen Savior, Jesus Christ, on Hope Radio, Angel 5, T8WH, Palau.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 선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때 우리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천국 약속 소망으로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그렇게 부르심 받은 우리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소망으로 살고 있으며 이 땅에 아파하는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이들에게 어떤 위로를 전하고 있는지, 부르신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어떤 눈물을, 어떤 땀을 흘리고 있는지, 이 땅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모습 나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